0: 가봤다. 마을과 마을과 쭉마이라 어찌랑이 누이 어찌랑이 어찌 붙겠나. 다나이 마다와 어찌로 하는 것다이마. 다키치부와까 마다와와까 다와까 베레루와 내일은 다와까 것다이마. 배우촌루 기가 꺼레로 어때 뽀우리 어이니나이 알아 그때 와까 바바테라 어코츠리 아리키 테랑아치로 어때와까 가모 이야키 어롱어롱어 카부터 코타네로와 토모야타네로와 갸우에니 쿠푸아나케 오타키츠무아카 카부터 어루안니 아라카이라이라테오노가 이와가누이야 아우타 메타키츠무아카 에츠와타이타가테네 오테쿠페노마루바누이 테츠 키나와카토이타이 아모츠 모테카바카 에마리가누이 키테츠 키테와타리 키르나 오츠타이 키르나 오타우라가모안다 Katsika me mikinga wanaunga o te ngā kua tewa o koko uia mātau e waka kanoi i te kā ui maunga. E rangi, tēnei rā mātau e waka kanoi i te mātonga ko mā taranaki. O ti noa e waka tīna nei ngā mātāpuna o te omatua. Tēnei takura nui, tēnei takura roa, tēnei takura wākina.
1: Tēnei!

0: 대마!
1: 귀머리!
0: 귀머리!
2: 와히드마 귀나포!
3: 베라 야랑아 코르나 바라와라 누이 아니 마이마토 그다운에 치아버리루와 가키야 해다운에 케잉에 가키야 해다운에 다타우나가 가키야 해로이 그리워라 해라기야 노라 한명아빠가 죽이 마타오에 나 지리치게 버리루와 너가 지리치 임마 버리루와 너가라 주아랑아랑아 너가라 비고비고 왔다 와 가이가 고 도다리마 고래

때 맞추어 있다란 너나 나인가 며 같아 또 여투라 꽝아 맞다라라 헤였다 맞추 기다루와 희나누 있다뽀 또또꼬 기다란이 고포 후주까와 하이라 마로 맞다 할바에 맞대 하이래 하이래 하이라 투라 여지 있긴 나야 없다 와히긴 아파라 아리키 어때 맞추 가이따쿠 아리키 대랑이 마해 없다 헤헤 주긴 어따 주아이와 겨파카따 웃기지 않게 마이따 와따 주아 기타 우하라 기타 마리로 마음만아 기타 마테룽 아라와 기능아키 아쿠에 가이따쿠 아리키 Kahuri kitari ua wai kato. Kaita kuari ki nui kui ni ngā wai hono i te pō. Ko te tā ngā